0: 내가 시원하게 말해줄게. 입자마자 차가워서 더위 순삭. 몸에 붙지 않으니까 시원한 바람이 왔다 갔다. 시원해서 소름. 시원해서 시원스타커 K2.
1: 나만 힘들어? 죽을 것 같아.
2: 지금 몇 세트지?
1: 한 세트?
3: 좀만 쉴까?
1: 그럴까?
4: 한 세트 끝내고 가볍게 톡 털자. 기분 좋게 상쾌한 바르탄산으로 시원하게 한번 건강하게.

0: versus. Sabado, 2:30 p.m. sa SBC at mapapanood sa Player.
1: Edang 소를 찾아 어디든 간다. 여기 건물주님.
2: 아이, 슈퍼스타신데요.
1: 얼마나 좋은 애장 품을 가지고 오셨는지
2: 고가인 물품 있을 수도 있으니까.
1: 아, 이거 좀 감이 나가는데? 아, 잠시만요.
3: 네?
1: 정현이가 한다. 프로그램입니다. 자, 두 번째 프로그램이고요.
3: 진짜 열심히 살았네.

0: 내가 시원하게 말해줄게. 입자마자 차가워서 더위 순삭. 몸에 붙지 않으니까 시원한 바람이 왔다 갔다. 시원해서 푸름. 시원해서 시원서커. K2.
1: Camyon Choco Biscuit. With extra chocolate and extra creamer in one biscuit, will give a delicious chocolate taste. You'll want to try it again.

0: 기분 좋게 상쾌한 바르탄 산후. 시원하게 한 번, 건강하게 두 번. Let me fly.
1: 하겐다츠. その グリーンは上質の抹茶を惜しみなく。いざ解禁。
0: いざグリーンティー。
1: クリスピーサンド。あ、グリーンティー抹茶。
2: まだいつものまつげ？私は一日中プルントカール。根元にパッと濃密まつげ。メイベリンボディマスカラ。メイベリンニューヨーク。変わろう。
3: 애정품을 찾아 어디든 간다.
4: 여기 건물주님.
5: 아이고 슈퍼스타신데요.
4: 얼마나 좋은 애정품을 가지고 오셨는지.
5: 고가인 물품 있을 수도 있으니까.
4: 아 이거 좀 감이 나가는데?
6: 너 깜짝 놀랐어.
3: 아 잠시만요.
7: 네?
3: 정연이가 한다 한다 한다 프로그램입니다. 자, 두 번째 프로그램이고요.
7: 진짜 열심히 살았네.